0: 만든 아로 기한 와중 자니 포 만드랑 막 받던 사비신의 전체 누바 알투에 아는 왕자 맨 방난 제 맥트리안 와중 자또 그바 가통이 사비시그바 왔나 만나
1: 어 야 와감나 심삭트 괜찮으리 얘라 가통 나바 야 하디지 성급 왔다 갔다 만나 뭐 와디야 믹스
0: 스페셜 인도 카르타이티스 방난 맨왕 그바 아우나 나가 장사 오나 나가 아로 바랑코 방면 수중하나 왜냐면 바랑코 수중이자 앞상콘 감축도 어디 성별 인펙션 스킨이 바 배니 바리랑코 난투아 아로 방

0: 지금은 아간 달라다니 꼭 낭스카겐.
1: 와 알카무뚱오 낙만앙그빠야 마 낙만앙기자그빠야 세방밭기빠 폴리스 컨트롤루 마 파이어스테이션오네 왈카무뚱온 위앗보 본카앗보 와망니 본넘버랑코 기스크라보 마 캘린더 바 녹당니 만대양니 낙만앙그빠 비앗보 세일보 비사랑마 디슬라이 바 라이터코 카트나 오네베 낙니 졸라코 왈차바코데 카트나베 아아오 중범무메무 와알코 그릇보 다시앗보 숨무뚱 전무뚱오 와알차박나 알추급바 바알랑코 간나비